잉깃! 잉깃! 그거 니? 사 워트샵 tidak balas, 인스타그램 juga tidak balas. 그거 그래도 koran kan? Balas dikit kan? 잉깃! 잉깃!